0: 너 가 거나니 그런 거. 어 보선돈이 저라고 가방 어디라. 자 숙하. 거본 숙하. 응 그나노 다 봉니 어 거본 많이 거로. 자 그나노 거벌 자 그나노. 다음 가이나 봐. 깨부 깨부니 북하와 하위 보나이 매야. 깨부 깨부니 북하노 시시기 분우 보마야. 아우. 어 아니 가자니 딱 그때 북극성. 사위만은 너로 카니 마리니 슈아리로. 앙시우 승부 하이노 하이 마리노. 무스케 함작 너라고 무스케 함작 아보는승 수위 수바야 사위 보마야 따몽케 마리 빠이니 나이캉케 마리니 저라 빠이니 나이캉케 버카오 메자리 파요 버카오 동토야 응이 파요 아보시미시승 사위마노 디니레 하이노 하이 저라 빠이시 파요카 저라오 증 파니 하디오 오버 하이디노 오버 하이샬로 기필리 파이비르와는 어부이도노 글랑기 어른 바사 신은 디니니 바기 마리 아식노
1: 아식저라 크나바이캬 카니 마리 반다 카니 마리 반다오 크나바이캬 수자타 데버마니 코랑바이 르잡작 르잠몽로 데오 반다노 콤팅카 우샤 De Burma. Akazbani Agartala Tabukanabadi Shukromani de Burmani Bashi Tamani Korang.

0: 사용하는 이 사람아!
1: 아이, 차지 사야고!
2: 응! 내가 꼭 너 가이 땀 사야사! 땀아, 모르고 너 마가는 빌리 때리네 보게도 능 부두고 안 됐지? 봐봐!
0: 응! 세랭세랭 똥댁! 다넥! 아이씨, 굳이래!
2: 사실 사가서 땀자 능 들은 거는 힘내! 너가 안 되워! 응이야!
0: 아, 아래!
2: 땀을 글래트는 떠서 가는 바지? 가야 돼 바지 좀 안돼 바래
0: 됐네

아식 저라 그나바게 톰록 톰록디 몽가 가동마식니 딜록 데오 톰록노 시네가 루히 쩐드로 데버마 아카스바니 야고르톨라 아부니 야고르타부 그나바디 응건가 데버마니 코랑바이 레사브자 그레사몽록

아직 저라 그나바케 하고가 데버마니 코랑바이 르잡작 르잡모 아카스바니 아글달라 오브닐로그나바이케 아시니디니 샤릭 저라니 꽉부럭 하위반다 한바이 콜롬바이케